항화라고 지피되어서 해군을 들어보자는 게 곧고 치카나 아와나 플라게 관드네 항화라 빠시카 깡구나 미칼자나 뒤에 플라게 관 콩카 몰리쿠나드네 키파게 관드네 비토손 치카나 아와나 플라게 관 치트레니쿠나 치트레니게 관 Chatsling, Puladang Horago Chiat, the Rabbit and Gilkoko, Quake Kabuna, Bulanga, the Kutso,